바다의 성녀 우리 우도이 우리 우도이 아지민 헤이 이리 와라 하나의 하나의 성녀 니가 살인은 나를 거세요 이리 와라 하나의 니가 삼문 아빠 세전화 하도웨이 울보자 아직 나는 스냅 퍼스 버튼 퍼스 야 돈이요 유라 야 다시야 바쿠샤 우라디야 니웬냐무세 우라디 와또예 와쩌예 아또예 카브라 나미 야리야 나미 단 야리야 미 퍼스 파워 예미 프레소 예미 프레소 아디 니 마포 프로포 토소 에니 5 minutes 고 3 Yes, I would have the time. Yes, I would have the time. Oh, do you know? When you have your dinner, open your meat, don't be an animal. Don't get a solution. And I'll probably come for you to Christ to talk and I'll say, maybe I will not be a wire proper. Tabayan and can you meet you? Would you know my chinia home up? And I'll pay. Tier, never yes to Christ or wood dog. You wouldn't. And you hear. And what do you know? What's yourself? Yes, I mean, let me cry. You are on the pain. The only yes, we are mobile. Run away, you need a cassia. What's here? That's the point. Your phone, Jesus, be here.